0: 哇！我佢嘅手感动嘅吓，
1: 三郎，
0: 你系边位啊？
1: 我就系你日思夜念、三思咗九泉之下嘅阎婆惜。
2: 哇，真係好唔容易啊，春强呢仲开始唔敢开声啦，惊人哋笑啦，哇，到慢慢呢喺老师同学帮助之下呢打开心扉勤学苦练啦，终于呢克服咗语言嘅难关啦。咁但係呢虽然